0: 사회 고래로.
1: 그런가 티라테나 쿠토가 또와 스카리마슨 데네 메가 우포코 코로로 이테네 하오라 나루가 노잉아링 아라우파 오테데 오이라니오 와테아 카티에 티위에 파야케네 나나 코 나타위라 에 코로로나 모테파카타우 아테카 와나탕아 게 파카코렌이아츠 테토우 우투 코레 키테파레 와나가 이테네 와 후리라 와케 에 티위 키테 후야테 타라이 퓨나라 오 와이탕이 키테 아테 페라 페라 잉아 파카파 타리 타리 아테 마우리 에 파나 키타 테카 와나탕아 파이 Whaka iwi koretia e ratau, te mana o te tiriti roto i ngā ture o tēnei whenua me ngā hā kinikina e whai ake nei. Ko te rāngai mātauranga, tētahi o ngā rāngai i tino whiwhi i te pūtea nui i te tahua pūtea a te kāwanatanga i tēnei tau, e rua ira tahi piriona tāra kua whakaritea i te tahua pūtea, hei hāpai i te rāngai mātauranga, engari kua whakakoringia te tau u